0: чадтай, чи чадтай, ажин тэнгэр юм байна. Би ч наха, чи ч наха, ажин наха тэнгэнэ. Би чамтай,
1: чи намтай.
0: Би би та ородно. Би чамаас,
1: чи намаас.
0: BBS 소르잖아. 선배 천호 남이 아닌다 그때.
1: 선배 천호분 아니야.
2: 오늘 부터 탑 근데 여튼 친구로 일주스. 손님 후디야.
0: 이래 듣던 친구로 바인 이 일후.
2: 가짜 운세 바인 등글 어떨 바인 들레 우살 바인 디굴 여튼 친구로서 한 거지 유배지 볼거와.
0: 아름다운 사라 닉사한 아스탑 털린 치치 닉사한 아웨진 스틱을 닉사한 참아서 수위 리튼친 구름 허허그저 유베
2: 우덤 들히인 탱글 닉허허 온탈흑 갈린 둘 닉허허 우라스흑 갈린 우스 닉허허
0: 좁다 빛다 아띠 하민 저허리 에론 남딩 우위에 때들은
3: 소리 흑지